0: 나이에 능 타분드 능 타가 티비시나 모자르 흐메 안나 해글라 단세오 노지르자 가함문을 나는 거 다니아즈 코사니 컬세 피니시 코르세 보하 보하 마버디 자이 비니스 모데시 크나선 그리 비탕문의 쿠르마이블라 모장 자이
1: 다예 아가 비가 하여 코르사후 지니프레 지버르자 칼라마드나 산프름부 함라 아지라 나는 자이나라 사브리 사브리 샤바 디노비디 라는 자이 바이디시나 하마니아 방바이 솔리베 타이 아지다 아르 무레 하살 바이나이 딜라드 비디 반자이얼 지 지버르자
0: 지버르자스야
1: 지 니 지버르자 비가요 단세오 호르사자이얼
0: 호르세보자 하든 오블라보는 타 비닝에 좀 나그방 몰라파코보 문나 하든 다이 정에 아반디 카타코 든 토나나이 구분 미사이다심 당니시 다이 능타가 비 포털라바 마오네요 능타코 해파잡 허기리플 노허니 스바풀 비바디 동나
1: 비디 허기리프라 동노 봉바산도 비타무나 마오 증 사탐등 밀레라이나니 마오라이야르
0: 마오네제
1: 마오네제야르 아르 아나 비시야부 하마니 마오네오 해파잡이야 하지라 함라 라이바토
0: 송마이 하오나이
1: 송마이 하오나이 사랑나이 포타로 비디
0: 다이 접타 승티 능탕아 포토라본 모나니 자바디 자풍사잖아 하든 아르 능탕아 비아버 그 모나니 지리바디 그즈나이 문등 나네 보내 자든 다 치바디네 능탕아 프리베 타나이 자 이우나탈 에바 이운들리퍼 자 라이먼 생그라 시클라퍼 비탕우나 베바디 아바 모나니 게제든
1: 너허스랑나이
0: 그라 지우 데딜랑나 하이나메 능탕아 프로멘 참나마
1: 타네 안기비오네 지우 프로마이네 하이 Zai vitamina, rinu leha pura, rinnanai, rinu bekar, zirai velana dong. Zai pura, muzang muzang, buri bakra ha dong. Vitamina zate, gubun abad kumawa ba sine, gubun zai gau tanga ba sine. Bei potol abad, weishan potol abad kumawa na ne, ziumun chika reading lang na hagan.
0: Legasi
1: gau na, muzang no khorkung lang na hagan. Legasi ina, ara, aizu maari hinja pura bu, hang ni bai dibla, zawai di nuhur dung. Abad kau mau naik apa bu? Naik sih naik, omah sih naik, berma dahang kerja sih naik. Kebang tak apa sih arzina ya? Erine thaya basi. Ada tak apa sih ni kisuman fura angkal zainan. Kau hai kuzuk, gerak betul dengan kami fura self help group. Atma kau hai group, sih ni fura kom harola nani. Bifur abad kau
0: mau
1: naik ya? Kesi sih lun, bayi sih na lun hari nalah.
0: Kom
1: ridau. Kom ridau. Bifur kelana nani mau naik ya?
0: Anu tengah berikutnya kalau ada orang apa, rabu zonangi tengah.
1: Zonat tengah. Life.
0: Sakit bakri kuto naik ribu nanggu.
1: Nanggu nanggu. Ting awat tingbu, habna tengah. Mau longgai tengah. No kerabu mau zalang.
0: Zabut kerjanya thapai. Zamayau neng tanisim zuni akasbani kuhati mau bahu dalaini. Borapani pray pikir sebab neng tanisim rezaza kulumnai. Alasi menaiku zasi opinani zuni di nini magamagi ada kubu. Esyo nampun zabai
1: kerjanya.
2: Esa senang tak mana dini ni abah ni setan ideal. Give persoalan ni, sase zapung sar botol abah mogra zai klong puro jeng lanai megamagi guna senang membai. Megamagi guna ladang men nogen di Maria. Wejeng lagi se dini ni abah ni setan ideal esen se. Biye agas panik kuhati muha bahu neng tak mana. Be persoalan aku agas panik kuhati muha bahu dalai ni media mewibni brejo jatosunik ba meter ada. Sejauh 1.2 MHz atau arabau agaspani Kokrajhar ni sejauh 9 MHz atau agaspani Thuburi Center ni sejauh 3.3 MHz atau relik lana pasalnya ku kanan mengasihnya dongo tanya pide resume kau ni ideau ide ni kibio ni kanan sungde Gones Boroni karangoni bega dan metekau meteni batra Indira Boroni.